0: Obrigado, Brasil!
1: Te amo!
2: Se divertiram!
0: Ah, 네, 여러분, 아쉽게도 마지막 무대만 남았습니다.